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 당신의 목소리에 숨을 쉬고 당신의 눈물들로 일어섰어 당신들의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 있을까 수년간 우리가 만든 영혼의 교집합 함께여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행복합니다

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